0: 그렇지. 그 말이 이제 그대로 쓰이. 그렇지. 우리 택시카를 154, 택시카를 150으로 그렇습니다.
1: 지하 203 도쿄 아프로치 람웨이 16 레프트 클리어드 비아 스완프 골프 아라이버 메인텐 플라이트 로비 150.
0: 클리어 스완프 골프 드라이버 런웨이 16 레프트 메인텐 플라이트 150 비는 클리어드 비.
2: Tokyo Approach, good morning, it's Sergeant 601, starting Kuri, descend, Valerie 150 and Kuri, with Julian.
1: It's Sergeant 601, Tokyo Approach, report altitude.
2: We're passing Valerie 166, Sergeant 601.
1: It's Sergeant 601, Raja, runway 16 left, cleared via Swamp, Golf, Arrival, cross grip at flight level 150.
2: Runway 16 left, Swamp, Golf, Arrival, cross grip, Valerie 150, Sergeant 601.
1: JR203, Declare Direct Big Sand, Maintain Flight Level 150.
0: Declare Big Sand, Maintain Flight Level 150, Signature